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길림성인대상무위원회당조부석이며보조임인왕추실이검사조를이끌고珲春시에와서중화민공화국흙토지보호법길림성흙토지보호조례관철시설상황에대해집법검사를전개했으며또통상구운행관리현향인대기바꿈선거관련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珲春시에서정식으로장막에진입해다양한조치병행으로홍수방지안전장벽을튼튼히구축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3일길림성인대상무위원회당조부석이며보조임인왕추실이검사조를이끌고珲春시에와서중화민공화국흙토지보호법길림성흙토지보호조례관철실시상황에대해집법검사를전개하고또통상구운행관리현향인대기바꿈선거관련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연변주인대상무위원회당조석이며주임인최홍성조당위부석이며珲春시당위석이시범구당사비원회석인림소림珲春시인대상무위원회당조석이며주임인리강등이상술안활동에참가했습니다珲春통상구에서검사조는입경대청검사장소를살펴보고입경화물여객수화물물품검역검사주요화물통관안전보장통상구기초건설등관련상황을상세히요해했습니다검사조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통상구공공위생검역감독관리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선전교육활동을상시적으로전개하며외래유해생물의전입을효과적으로방비함으로써공문생물안전장벽을튼튼히구축해야합니다통로건설을갈증강화하고통상부의경영환경을최적화하며수출입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해대외무역의고품질발전을부단히촉진해야합니다경신진방천촌인대대표의집에서검사조는현향량급인대기바꿈선거인대대표연락소대표직책이행등해당정황에대해참답게문의했습니다검사조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기바꿈선거사업의정치립지와사상립지를제고하고당의령도를견제하고민주를충분히발행하며법에따라엄격하게업무를처리하는것을기바꿈선거사업의전과정각단계에관통하고대표정치자질렴결구조심사를엄격하게파악해질적으로현향량급인대기바꿈선거사업을완성해야합니다경신진방천촌에서검사조는또흙토지보호사업등정황에대해요해했습니다검사조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국가식량안전에중대한정치책임을견결히짊어지고흙토지보호장기효과기제를건립건전히해경작지보호선을튼튼히수고해야합니다선전교육을가강하고전사의흙토지보호의식을갈증증강해흙토지를소중히여기고흙토지를보호하는양호한분위기를조성함으로써군중들이흙토지보호행동에적극참여하도록인도해야합니다다음소식입니다홍수를방지하고홍수침수재해를방어경감하며인민군중들의생명재산안전을수호하고경제사회의정상적인운행질서를보장하고자중화민공화국홍수방지법길림성홍수방지조례에근거해珲春시에서는장마진입통고를발표하고장마기예방통제사업을전면적으로포착했습니다이는정식으로장마기에들어섰음을표징합니다통계에따르면珲春시의매년장마기는6월1일부터9월30일까지입니다그중7월15일부터8월15일까지는주요장마기입니다특수한상황이발생했을때珲春시홍수방지지휘기구에서는장마기시간을앞당기거나연기할것을선포할권리가있습니다홍수상황의발전에근거해珲春시인민정부에서는긴급홍수방지기에진입한다고선포할수있습니다각향진가도에서는 홍수방지 사업 행정수장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집행하고 훈촌시 홍수방지 주의기구 각 성원단위 및 관련 단위의 지도 일꾼은 홍수방지 일터 책임을 전면적으로 시달해야 합니다. 규를 검사 감찰 정부 독찰 부문에서는 규를 검사와 감독 검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훈촌시 홍수방지 주의기구 성원 단위에서는 홍수방지 책임제 시달, 당직 근무, 소후 상황 통보 등 종점 사업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각 성원 단위에서는 24시간 당직과 지도 일꾼 근무 인솔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합니다. 조기 경보 예방 통제 면에서 훈촌시 홍수방지 주의기구에서는 응급, 수리, 기상 등 여러 부문을 총괄해 연합협상 기제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홍수 상황을 연구 판단하며 정확하고 적시적으로 조기 경보를 발표해야 합니다. 각 향진 가도에서는 조기 경보 방송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홍수방지 조기 경보 정보를 전방위적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전시적으로 홍수방지 위험 우한에 대한 조사를 깊이 전개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합니다. 각 소방종합구조대호, 전업홍수방지긴급구조대호, 업종긴급구조대호, 군중홍수방지가뭄대처대호는 제때 훈련을 조직하고 긴급구조 준비를 잘해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긴급 구조를 전개해야 합니다. 이 밖에 수무 부문에서는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홍수 방류로의 장애물을 제때 청리해야 합니다. 주택 건설 부문에서는 도시 배수와

문명도시 건설 포인트 마켓을 출범하고 포인트 성립 교환을 요대로 문명 행위를 결량화하고 경료 기재를 구체화해 택배 기사, 주민 군중 등 다양한 계층이 주동적으로 사회구역 치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작은 포인트로 큰 문명을 이끌어냄으로써 공동 건설, 공유의 사회구역 치리의 새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해동가도 리먼 사회구역에서는 골목골목을 누비며 민생 상황을 잘 아는 직업 5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배달 기사와 택배원들이 배송 중 틈틈이 서구역 쓰레기 적치, 벽면 소광고, 시설 파손등 문제를 사진으로 촬영해 사회구역 격자원에게 즉시 제보하도록 격려하고 있는데 유효한 제보 한 건마다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사회구역에서는 또 공동주재 건설 단위와 연합으로 환경위생 정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 택배 기사들이 주동적으로 참여해 벽면 소광고 제고, 녹화대 쓰레기 수거, 전동차 주차 규범화 등을 분담해 진행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문명 리념을 실천함으로써 포인트 기재가 가진 강력한 인솔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꿀벌 문명도시 건설 포인트 마켓이 출범된 이래 해동가도 리먼 사회구역에는 전민 참여, 공동 건설 공유에 양호한 문명 도시 건설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택배 기사, 배달 기사들은 주동적으로 문명 관찰은 우한 조사원으로 됐고, 주민 군중들은 환경 정돈,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해 이웃 간 서로 돕고 공동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건설하면서 사회구역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고, 비문명적 행위도 크게 줄어들었으며 기층 치리 효율도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대학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험장에 갈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훈천시에서는 대학 입시 기간 수험생 무료 승차 편민 조치를 출범해 공공교통 봉사로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길을 보가 호황하게 됩니다. 대학 입시 기간 전시 모든 상규적인 공공버스는 대학 입시 수험생들에게 무료 승차 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수험생들은 본인의 대학 입시 수험증만 제시하면 시내 운행 중인 모든 버스를 무료로 탈수 있습니다. 훈천시 공공버스 유한책임 회사에서는 시험장 주변의 공공버스 노선을 사전에 정리하고 시험장을 경유하는 노선 버스에 배차 간격을 축소해 실제적인 봉사로 수험생들이 여유롭게 시험에 대응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조력할 방침입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6월 1일 훈천시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에서는 하남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 안강대약방과 연합으로 자원봉사로 이웃과 함께 한마음으로 행복한 삶의 터전 구축 편민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세심하고 따뜻한 편민 봉사를 주민들의 집문앞 마음에 전했습니다. 활동 현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애심 의무 진찰과 공익 건강 검진 구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질서 있게 주민들의 혈압을 측정하고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애심 리발 구역도 많은 주민들이 찾았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친절하고 세심한 봉사 태도로 매 주민의 머리를 정성껏 깎아주었습니다. 가전제품 수리, 의류 수선 구역 역시 분주했는데 봉사자들은 능숙한 기술을 바탕으로 고장난 가전제품을 점검 수리하고 해진 옷을 정성껏 수선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속 실제 난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길림성인대상무위원회당조부석이며부주임인왕추실이검사조를이끌고珲春시에와서중화민공화국흙토지보호법길림성흙토지보호조례관철시설상황에대해집법검사를전개했으며또통상구운행관리현향인대기바꿈선거관련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珲春시에서정식으로장막에진입해다양한조치병행으로홍수방지안전장벽을튼튼히구축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3일길림성인대상무위원회당조부석이며부주임인왕추실이검사조를이끌고珲春시에와서중화민공화국흙토지보호법길림성흙토지보호조례관철실시상황에대해집법검사를전개하고또통상구운행관리현향인대기바꿈선거관련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연변주인대상무위원회당조석이며주임인최홍성조당위부석이며珲春시당위석이시범구당사위원회석인림소림珲春시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서기이며 주임인 리강 등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훈촌 통상고에서 검사조는 입경 대청, 검사 장소를 살펴보고 입경 화물, 여객 수화물 물품 검역 검사, 주요 화물 통관, 안전 보장, 통상구 기초 건설 등 관련 상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검사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통상구 공공위생 검역 감독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선전 교육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외래 유해 생물의 전입을 효과적으로 방비함으로써 국문 생물 안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통로 건설을 갈층 강화하고 통상부의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수출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외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부단히 촉진해야 합니다. 경신진 방천촌 인대 대표의 집에서 검사조는 현향 량급 인대 기부금 선고, 인대 대표 연락소, 대표 직책 이행 등 해당 정황에 대해 참답게 문의했습니다. 검사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바꿈 선거 사업의 정치 립지와 사상 립지를 제고하고 당의 령도를 견제하고 민주를 충분히 발행하며 법에 따라 엄격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기바꿈 선거 사업의 전 과정 각 단계에 관통하고 대표 정치, 자질, 렴결, 구조 심사를 엄격하게 파악해 질적으로 현향 량급 인대 기바꿈 선거 사업을 완성해야 합니다. 경신진 방천촌에서 검사조는 또 흙토지 보호사업 등 정황에 대해 요해했습니다. 검사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가 식량 안전에 중대한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흙토지 보호 장기 효과 기제를 건립 건전히 해 경작지 보호선을 튼튼히 수호해야 합니다. 선전 교육을 강화하고 전사배 흙토지 보호 의식을 갈증 증강해 흙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흙토지를 보호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군중들이 흙토지 보호 행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수를 방지하고 홍수 침수 재해를 방어 경감하며 인민 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수호하고 경제사회의 정상적인 운행 질서를 보장하고자 중화민공화국 홍수방지법 길림성 홍수방지 조례에 근거해 훈촌시에서는 장마 진입 통고를 발포하고 장마기 예방 통제 사업을 전면적으로 포치했습니다. 이는 정식으로 장마기에 들어섰음을 표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훈촌시의 매년 장마기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중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주요 장마기입니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훈촌시 홍수방지 지휘기구에서는 장마기 시간을 앞당기거나 연기할 것을 선포할 권리가 있습니다. 홍수 상황의 발전에 근거해 훈촌시 인민정부에서는 긴급 홍수 방지기에 진입한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각 향진 가도에서는 홍수방지 사업 행정 수장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집행하고 훈촌시 홍수방지 지휘기구 각 성원 단위 및 관련 단위의 지도 일꾼은 홍수방지 일터 책임을 전면적으로 시달해야 합니다. 규를 검사 감찰 정부 독찰 부문에서는 규를 검사와 감독 검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훈촌시 홍수방지 주의기구 성원 단위에서는 홍수방지 책임제 시달, 당직 근무, 소후 상황 통보 등 종점 사업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각 성원 단위에서는 24시간 당직과 지도 일꾼 근무 인솔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합니다. 조기 경보 예방 통제 면에서 훈촌시 홍수방지 지휘기구에서는 응급, 수리, 기상 등 여러 부문을 총괄해 연합 협상 기제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홍수 상황을 연구 판단하며 정확하고 적시적으로 조기 경보를 발표해야 합니다. 각 향진 가도에서는 조기 경보 방송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홍수방지 조기 경보 정보를 전방위적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전시적으로 홍수방지 위험 우환에 대한 조사를 깊이 전개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합니다. 각 소방종합구조대오, 전업홍수방지 긴급구조대오, 업종긴급구조대오,
군중 홍수방지 가뭄대처 대원은 제때 훈련을 조직하고 긴급 구조 준비를 잘해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긴급 구조를 전개해야 합니다. 이 밖에 수무 부문에서는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홍수 방류로의 장애물을 제때 청결해야 합니다. 주택건설 부문에서는 도시 배수와 침수 방지 시설의 순찰, 유지 보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도시구역 교통 조직, 소통과 응급 대피 등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긴급 홍수 방지기에 훈촌시 인민정부 홍수방지 주의기구에서는 본 지역의 각 관련 단위와 개인을 조직 동원해 홍수방지 긴급 구조에 투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지휘에 복종하고 인민정부 홍수방지 주의기구에서 분배한 홍수방지 긴급 구조 임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기층 7위의 내생 동력을 활성화하고자 훈촌시 해동가두 림원 사회구역에서는 혁신적으로 작은 꿀벌 문명도시 건설 포인트 마켓을 출범하고 포인트 정립 교환을 유대로 문명 행위를 결량화하고 경교 기제를 구체화해 택배 기사, 주민 군중 등 다양한 계층이 주동적으로 사회구역 치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작은 포인트로 큰 문명을 이끌어냄으로써 공동 건설, 공유의 사회구역 치리의 새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해동가두 림원 사회구역에서는 골목골목을 누비며 민생 상황을 잘 아는 직업 우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배달 기사와 택배원들이 배송 중 틈틈이 서구역 쓰레기 적치, 벽면 소광고, 시설 파손 등 문제를 사진으로 촬영해 사회구역 격자원에게 즉시 제보하도록 격려하고 있는데 유효한 제보 한 건마다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사회구역에서는 또 공동주재 건설 단위와 연합으로 환경위생 정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 택배 기사들이 주동적으로 참여해 벽면 소광고 제거, 녹화대 쓰레기 수거, 전동차 주차 규범화 등을 분담해 진행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문명 리념을 실천함으로써 포인트 기제가 가진 강력한 인솔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꿀벌 문명도시 건설 포인트 마켓이 출범된 이래 해동가도 림원 사회구역에는 전민 참여, 공동 건설 공유에 양호한 문명 도시 건설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택배 기사, 배달 기사들은 주동적으로 문명 관찰은 우한 조사원으로 됐고, 주민 군중들은 환경 정돈,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해 이웃 간 서로 돕고 공동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건설하면서 사회구역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고, 비문명적 행위도 크게 줄어들었으며 기층 치리 효율도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대학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험장에 갈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훈촌시에서는 대학 입시 기간 수험생 무료 승차 편민 조치를 출범해 공공교통 봉사로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길을 보가 호황하게 됩니다. 대학 입시 기간 전시 모든 상규적인 공공버스는 대학 입시 수험생들에게 무료 승차 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수험생들은 본인의 대학 입시 수험증만 제시하면 시내 운행 중인 모든 버스를 무료로 탈수 있습니다. 훈촌시 공공버스 유한책임 회사에서는 시험장 주변의 공공버스 노선을 사전에 정리하고 시험장을 경유하는 노선 버스의 배차 간격을 축소해 실제적인 봉사로 수험생들이 여유롭게 시험에 대응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조력할 방침입니다.

정서 끝 깎아주었습니다. 가전제품 수리, 의류, 수선 구역 역시 분주했는데 봉사자들은 능숙한 기술을 바탕으로 고장난 가전제품을 점검 수리하고 해진 옷을 정성껏 수선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속 실제 난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군촌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홍수방지사업전개상황을현지에서조사연구했습니다군촌시인대상무요원의집법검사소에서집법검사를전개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4일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은홍수방지사업조사연구시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인민지상생명지상리념을확고히고수하고장마기위험우환에모를받고홍수방지와홍수대비각항조치를실속있게풀어줘홍수방지안전방어선을전방위적으로튼튼히구축함으로써인민군중의생명재산안전을절실히수호해야합니다장림국은선으로시홍수방지감염대처총지휘부밀강제방밀강향하와자촌산사태지점밀강향밀강촌영안하구등지에서제방신체보강산사태지점정비등상황을현지에서고찰했습니다장림국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당전이미장마기에진입해극단날씨의불확실성이증가되고단시기집중강우산홍수및산사태방범압력이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으므로전시상하에서는반드시마비하고해이한사상을벌이고홍수방지위험대처재해구조에입각해우한검사를앞당기고방범조치를철저히시달해야합니다정돈장부를항목별로작성하고정돈시한을세밀화하며정돈책임을실제적으로풀어줘우한정돈배환관리를실행해근원으로부터장마기안전위험을해결해야합니다장림국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계층별홍수방지책임을긴밀하고실제적으로풀어지며당정문책한개일토두가지책임을지달하고책임목록을세분화하며책임이사람에게관리지점이일터에확실히시달되도록확보해야합니다감측예보련동을강화하고수리기상자연자원등부문에서실시간으로비상황물상황지질변동데이터를공유해예보정보가직접촌호에전달되고위험대피가사전에포착되도록해야합니다응급포상비축을억세게틀어주고기층위험대처대오의실제조사훈련을조직해군중전이위험대피대비책을완벽화해야합니다24시간전문인원당직과지도일꾼근무인솔제도를엄격히집행해위험상황이가장빠른시간내에상부에보고되고가장빠른시간내에처리되도록확보함으로써전시가평온하고안전하게장마기를나도록확보해야합니다다음소식입니다6월4일훈촌시인대상무요원의부짐왕연이집법검사소를인솔해연변조선족자치주소수민족전통체육보호발전조례관철시달상황에대해집법검사를진행했습니다집법검사소는선으로훈촌시제1실험소학교훈촌시제5중학교등학교에서소수민족전통체육시설배치특색과정개설교사대학건설등관련상황을상세히요해했습니다이어서소집된좌담회에서검사소는시인대대표및시문화방송및관광국시교육국시민족종교국등단위의관련책임일꾼으로부터전시소수민족전통체육발전상황에대한소개를청취하고관련의견과건의를수집했습니다집법검사소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조례학습선전관철사업을지속적으로심화하고훈촌실제입각해소수민족전통체육자원을깊이발굴해소수민족전통체육항목에생명력이있는전승을추동해야합니다소수민족전통체육기지건설을추진하고부대시설과관리보호기제를보완하며사업체제기제를건립건전히하고부문의직책분공을명확히해야합니다자금투입의보상기제를건립건전히하고재정과사회의다원화용자경로를확대해야합니다인재대우건설을강화하고결혼은재판원과전승인을양성해훈촌의소수민족전통체육발전에인재보장을제공해야합니다 문화관광융합을 추동하고 특색 있는 민족체육으로 향촌진흥에 에너지를 부여해 훈촌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마다 찾아오는 대학 입시가 림박했습니다. 훈촌시 고중 3학년 학생들은 정력을 집중하고 침착하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전체 교사들은 정성과 힘을 다해 호황하고 있습니다. 교정 안팎의 곳곳에서는 리상을 향해 달려가고 청춘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청춘의 힘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훈촌시 제1고급 중학교 교수 청사에 들어서면 지난날의 장난스러움은 조용히 사라지고 대신 침착하게 집중하는 분위기가 넘칩니다. 교실은 필과 책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으면서 교정의 가장 감독적인 선율로 됐습니다. 3년간의 연말을 거쳐 학생들은 시험 전에 초조함을 버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공부하면서 시험 중점을 정리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복습하며 가장 평온한 리듬으로 지식체계를 탐구하고 시험 준비 상태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도시 면모, 미환경 혼란 상태를 상시적으로 정돈하고서 그늘의 본방수구 기자는 시구역의 골목길, 주민 서구역에 대한 비밀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취재 중 일부 지역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위생 사각지대가 제대로 정돈되지 않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는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골목길 및 서구역 건물 모서리 사각지대에는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져 있었고 녹화대에는 비닐봉지 등 백색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개별적 곳에는 장식으로 발생한 건축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벽돌, 모래 등이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도시 면모와 환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모기 등 해충의 번식과 악취 발생을 더욱 쉽게 유발합니다. 동시에 일부 지역에는 청소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쓰레기 적집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위생은 문명도시의 직관적인 바탕색입니다. 이에 공범한 시민들은 생활 쓰레기를 규범에 따라 버리고 제멋대로 잡동사니를 버리는 행위를 삼갈 것을 호소합니다. 관련 책임 단위에서는 관리 직책을 절실히 이행하고 사각지대 순찰과 정리 력도를 높여 적취된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고 환경 정돈을 적극적으로 조직 전개해 깨끗하고 정결하며 문명하고 질서 있는 도시 주거 환경을 전력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다음, 기자가 기상 부문으로부터 요한한 데 따르면 4일부터 6일까지 우리 시에는 한 차례 뚜렷한 강수 날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강수는 주로 5일 새벽부터 6일 새벽까지 집중되고 그 과정은 혼합성 강수를 위수로 단시간 내에 강한 강수, 천둥과 강풍, 우박 등 강대로 날씨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평균 강수량은 6내시 90mm이고 단일 강수량은 최대로 100mm 또는 그 이상이며 1시간 강수량은 최대로 20내시 30m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 과정의 단계별 예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3일 밤부터 4일 낮까지는 구름이 많다가 작은 비가 내리고 3, 4급의 편동풍이 불며 기온은 섭씨 14도 내지 19도에 달할 것입니다. 4일 밤부터 5일 낮까지는 폭우가 내리고 3, 4급의 편동풍이 불며 기온은 섭씨 11도 내지 15도에 달할 것입니다. 5일 밤부터 6일 낮까지는 비가 많이 내리고 2, 3급의 편서풍이 불다가 3, 4급의 편동풍으로 바뀌며 기온은 섭씨 11도 내지 12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상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수 과정은 강우량이 비교적 많고 국지적으로 단시간 강한 비, 뢰우와 강풍, 우박 등 강대로 날씨를 동반될 수 있으므로 강한 비로 인한 농경지 침수, 중소하천 홍수와 지질재해 등 2차 재해를 주의해 방비해야 합니다. 전간 관리를 강화하고 벼의 증원 촉진 조치를 중점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도시의 저지대 및 지하 공간의 우한 조사를 잘해 국제 강한 비로 인해 도시에 물이 고이는 것을 방비하고 강우기간 교통관리를 강화하며 도시농촌 군중들은 제때 옷을 증감해 각종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에 공천단 혼촌 시위에서는 애심 기업, 사회 각계 애심 인사들과 연동해 조학 기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은 시구요 각 소학교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따사로운 관심을 전해 그들의 실제 곤란을 절실히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이 꿈을 좇고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근일의 길림성 세일대 관심사위원회 춘풍선전 강연단 단장 한림문이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에서 위대한 장정정신 전승, 변강 국방소위사 되기 전문 선전 강연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진실한 군대 이야기, 생생한 혁명 사료를 담채로 장정정신의 세대적 함의를 상세히 해독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변의 변강 지역 위치에 입각해 국방 안전의 중요한 의의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소년 아동들이 가국 의식, 국방 관념을 수립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환절기라서 그럴까요? 쨍쨍 내리쬐는 햇볕 덕에 반팔도 잘 어울리다가도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면서 소나기가 내리고 기온까지 떨어져 외출에 불편 갖다주는 날씨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맘때 날씨는 맑은 날씨와 비오는 날씨가 번갈아 나타나기도 하는 만큼 외출하실 때에는 갑자기 마주칠 수 있는 비에 대비해 작은 우산 하나는 가방에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우니까요.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15도. 춘화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14도. 하담운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15도. 양포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15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15도. 경신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15도. 반석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15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15도. 영안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15도. 밀강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15도. 방천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16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홍수방지사업전개상황을현지에서조사연구했습니다珲春시인대상무요원의집법검사소에서집법검사를전개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4일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은홍수방지사업조사연구시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인민지상생명지상리념을확고히고수하고장마기위험우환에모를받고홍수방지와홍수대비각항조치를실속있게풀어줘홍수방지안전방어선을전